어서라 저전에노 뭔가 함이 앞으로 큰아이덕 나의 마르키 신청노 살아서 보인덕 메가 하르스 아가스바니 아굿라 에페무 지연도고 나의 어서라고 앙동고 노록니 보고 가르스에 몰리게 노록바이 훈련시니 바이타저러로모이 노록바이 동랑래 바디 인게 디니워 타모타모 판다덕 나이 아웅 따북 노록노 부일라오노 사위크나나 나이 따북 부일라 파싱오 노록하나이만 나이 Alam kering panda, tapi abu ni kesal mazara nuruk kanai manai. Kok buruk kok baik, kok tu mabuk bak. Tapi abu ni aglo jatuh ni korang. Nuruk kanai manai jatuh ni resap mani, panda. Tapi baik tak pasingu kanai manai, kena totok korang. Padi hingga kanai tong nai marik sing, hanya hanya nong rojo tu nono lam sok biru. Tapi sini FM ujian tu ni alam kering panda wo. Tapi fungka hamjo tu nono fung di polka ham ya paro. Padi hingga sing elem kereng pandawo elem kereng no tu yei salai mani kok thairok no khanana ni sekang khana to to gru samung tangsa khana lai na halai gerana

아스로디 카나타 도르사몽노르 카나바게 와인 킬리마니 데바발라 데본마니 콕뚜이 르삽사르사모 바디 하뇨 하이 승 따장사 카나타 도르사몽 카나나니 바징 탕라니 승 카나라니 우즈라오 비수라이 데볼마니 미니 콕뚜이 르삽사르사몽노르

바디 하녀 하이 승 지니 수디 운조라 코고 다북 디보니 담 사담 베캬 승 오판다나 판다 동나이 디보니 담 니조라디 바디 인고즈로 승 하녀 하이 카날라이네 손드르포티 콜로이니 쿡디 일삽작르 사묵노

하디 자두니 거랑 반다워 하녀 하이 대댁사 크나도 떠오르사몽 크나나니 파싱어 탈라이네 어저러 무슨 크나라네 숫조 록스미 대볼만 마이 비니 콕도 이르 삽삭르사몽로

우리 사몽 크나토 또는 이야기로 하녀 하이 대부로 사몽 크나토 크나토 우리 사몽 크나나니 파징어 바디 승탕라네 다부 크나라네 마닉 대 루미 무라 싱니 쿡두이 르삽삭 르삽몽노

저전에는 불량실이 바이탁 저렀던 거 보기 한 바이 앞으로 아스 저렀던 이너로 크나 또 코랑니 반다 원으로 크나 바이야 바이탁 니르사무 마누시 데볼마 바이르 찹자르 참 아우 어 크나 또 르사무 엉콜마니 저러와 부스세 시클라 시클리덩니 카 글리 파이 부스세 크나 똑사 바디 인게 카나이 똑나이 마르키 싱송 노르고 크나 똑사 바이 크나 똥 똑사 바이 크나 불량실이 바이탁 저러 앙바이 똥그이 해그바 크나 또 크나 또 르사무 크나 마니 비싱데 아시더라 띠뇨 시니 띠니니 꼭 브로바이 FM 아워지약 반다 아분 야글로 너로 크나이 마나이 꼭 브로바이 꼭 도마고 박 따이 아분 야글로 너로 크나이 마나이 방글라 꼭 바이 아워이 마나 반다 시라야따